제발 말리지 마 뭐든 좋아 뭐든 좋아 백색이가 술 마시는 건 사실이지만 취하지도 않은 버틸 수가 없어 모두가 달리는데 왜 나만 여기 모두가 달리는데 왜 나만 여기 모두가 달리는데 왜 나만 여기